불 거로등 가든 가루나나 우파르제테 비케얀토 지반 왓승카로트 네르탕카로트 자타마르카테 아네크 사슨 타란트 잠두테 타우 상게 아드망나레

나는 나 따지다 뭐, 나 따헛다 뭐, 나 빨아와르다 뭐, 나 산사르다 뭐, 개월 뿌링, 아가을 뿌르다. 그러므로 젠단데 날, 우스디 야데 날, 뭐, 뿌링 바는장다. 어, 뿌링, 이슈르다 루페. 자트르, 따트르, 비사, 비사, 호에, 펠리오, 아누락. 사헤브, 시리구르 고분싱지 마하라드, 뱀디 모르티, 아랍다 모울 프라만 사치카호, 손 레호 사베, 진 뱀키요, 딘 히프라빠요, 모 시마타 해, 뱀 아심 해. 산사르디 시마 해, 모 그라세디 비심 해, 니람카르 아심 해, 뱀이 아심 해. 제세 कोई तरह-तरह प्रभु दी शरण देच जांदा है आसरा पकड़दा है अर्ज़ोई करदा है अरदास करदा है और उस दी याद देच डोबदा है मोह प्रेम बन जांदा है फिर कुछ भी चला जाए कुछ भी आ गया ना हरक ना सो प्रेम ही प्रेम प्रेम ही प्रेम